예, 신청단의 혁장미님 반영하셨네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명절 잘 보내셨나요? 기나긴 명절이 끝났네요. 무슨 꿈을 꿨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너무 많이 자고 일어났어요. 명절은 주부에게 힘든 나날입니다. 늦게 일어났지만 남은 시간 잘 들을게요 라고 하시면서 다녀가셨네요. 명절 연휴 동안 하늘호수 막 책임져 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흑장미님. 흑장미님 덕분에 많은 분들이 하늘호수와 함께 하시면서 고향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신해서 고생 많으셨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김필의 자유롭고 싶어, 에스파파의 애련, 박보검 진영의 안갯길 세 곡 전합니다.

제 시간 마지막으로 비주맘님께서 신청난 다녀가셨네요. 아, 비주맘님 명절 연휴 잘 보내신 거죠? 아, 오늘도 어김없이 같은 곡 세 곡 주셨네요. 아, 바로 준비를 했고요. 오늘도 멋지고 행복한 하루 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 시간 신청단은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방송하시는 바다미님 앞으로 신청곡 사연 많이 남겨주시면 됩니다. 비주맘님의 신청곡 세 곡 함께합니다.

예, 너무 지쳐서 다 그만두고 싶을 때 일탈보다는 일상에 집중해야 된다고 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차근차근 보낼수록 오히려 삶이 더 좋아지고 마음도 편해지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각자만의 방법으로 매순간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다비님과 좋은 시간 이어가시고요. 행복한 하루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다비예요. 비가 오고 난 뒤에 아 시원해지겠다 라고 했는데 약간 후덥지근한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비 오고 난 뒤에 상쾌함? 아니면 지금처럼 비 오고 난 뒤에 후덥지근함? 가족과의 만남, 연인과의 만남, 그리고 명절 뒤의 만남. 오늘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의 기분이 청량하고 맑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러 왔고요. 12시까지 함께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기다려주신 거죠? 자, 저도 여러분들과 반갑게 이야기 나누면서 2시간 신나게 행복하게 보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다비예요.

오늘은 좀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뭐 물론 원래도 일찍 일어나지만 오늘은 여러분들과 또 함께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맑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아침 일찍 가서 독감 예방 접종 하고 왔습니다. 아, 이번 올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그 바이러스의 변이들은 독감부터 시작해서 뭐 코로나 난리 이런 난리 없습니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옛날 한인날에는 독감 주사가 뭐야? 왜 그런 걸 맞아야 돼? 그냥 이겨봐 라고 했는데 그 어느 날 독감을 한번 어마무시하게 앓고 난 뒤로는 독감아 미안해 내가 널 너무 무시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해마다 열심히 독감 예방 접종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회사에서 공짜로 또 놔줘요. 그래서 더 좋게 기분 좋게 세상에서 공짜는 머리도 벗겨진다 라는 말이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이면 다홍치마란 말처럼 공짜면 뭐 뭐든 일단 안 아프니까 좋고 또 이단은 내가 아프지 않아야 다른 사람을 또 옮게 하지 않을 수 있고 뭐 여튼 그래서 저는 독감 일찍 맞고 왔습니다. 날씨 추워지기 전에 여러분도 미리미리 독감 예방 접종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젤리 이벤트 하고 있어서 점 찍고 젤리 하나씩 받아가셔서 그것도 선물로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먹는 간식 중에 젤리 진짜 어마무시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젤리란 녀석이 와 정말 그 비만의 가장 큰 원인이라서 늘상 그 젤리 앞에서 고민합니다. 널 우리 집에 데려갈까 말까 그렇게 말이죠.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저는 바다비고요. 나의 이야기, 너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함께 나누면서 2시간 풍성하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시간 우쏘님도 희재조? 조희재? 님의 노래를 전달해 드렸잖아요. 저희 하늘호수 방송국 자키님이신 이니님의 또 다른 닉네임이신데요. 능력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예컨대 저희 하늘호수 지금은 그냥 인나이브 오면서 개인적인 배너 사용하고 있는데 예전에 세이클럽이나 20년 동안 저희 하늘호수 배너, 뭐 페이지 배너 이런 걸 다 만들어주신 분께서 이니님이시거든요. 감성이 풍부해서 그리고 여튼 노래를 듣다 보면 자신들의 그 생각과 그런 걸 많이 적잖아요. 가사말을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괜찮다는 말보다 잘 지내 그런 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늘상 괜찮은 줄 아는데 자기 자신도 그렇게 속아 넘어가잖아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자기 스스로를 이완하지만 그 자기 스스로를 이완하는 건 뭐라고 해야 되지? 상처가 깊어진다? 약간 그런 느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괜찮다는 말보다 나 좀 힘들어 이런 말 하는 것도 가끔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오늘 그 우리 인님의 그 노래 들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아프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나를 위한 삶 그리고 내가 먼저인 삶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가지마 제발 이대로 떠나지마 반갑습니다. 필사만님의 신청곡이었죠. 프로미스 나인의 러브밤 그리고 리슨이의 러브 어트랙 준비해드렸고요.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밀린 일 하나하나씩 처리하며 귀 열어놓고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오늘 출근하신 분들 와 바쁘실 것 같습니다. 밀린 일 열심히 처리하시고요. 또 앞으로 다가올 일도 열심히 잘 처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저희 회사에서 그 정말 한 시간 안에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계속해서 그 일을 또 하게 되는데 그렇게 미련하게 하지 마시고 한 시간 안에 처리해야 될 만큼만 무리하지 말고 하시는 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있잖아요. 나는 누군가가 좋으면 그걸 감출 수 없어요. 그래서 나 너 좋아해. 나 너한테 관심 있어. 나 너랑 친해지고 싶어. 이런 걸 좀 약간 티내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뭐 관심이 없으면 그냥 그래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냥 친절하게 그냥 인사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또 성향적으로도 나 너랑 친하고 싶은데 쟤랑도 친하고 싶어. 또 쟤도 괜찮은 것 같아. 또 이렇지도 못해요. 그래서 한 사람 또 두 사람 뭐 그 외 더 하면 좀 약간 벅찬 느낌? 얘도 챙겨주고 막 그런 게 굉장히 좀 힘들어서 그래서 주변에 사람을 많이 놓고 살아가는 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도 좀 외로워요. 예컨대 제가 A와 B를 좋아하는데 A가 바쁜데 B도 바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혼자 놀아야 하는구나. 약간 그런 삶? 예, 그래서 뭐 책을 많이 읽거나 아니면 중도에 빠져 있거나 왜냐하면 그 외로움이란 녀석은 그리고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내가 온몸으로 느끼기 전에 다른 거를 해야지만 그 내가 내 성향을 인정하면서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이런 성향이 사회생활 하기에는 굉장히 좀 힘든 케이스죠. 왜냐면 포커페이스가 어려우니까. 나는 낭만득대님이 너무 좋은데 근데 그거를 티내지 않고는 또 못 살거든요. 뭐 근데 나라사항공님께서 옆에서 뭐라 해도 그런 게 또 귀 들어오지도 않고 약간 좀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가끔 그런 분으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벗어나기 위해서 그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지금 회사에서도 굉장히 좀 친하게 지내던 저랑 입사 동기이기도 하고 그동안 잘 지냈던 그런 분하고 정을 떼는데 시간이 꽤나 오래 걸렸습니다. 거의 1년, 지금 이제 10월달이니까 거의 9개월을 계속해서 자신과 싸운 거죠. 그래도 괜찮아. 너가 참아. 뭐 너가 좋아하는데 앞으로 계속 봐야 되는 사이니까 참아 하는데 이번 명절 전날 같이 야근하면서 한 3시간 정도 이야기했는데 그래 이제는 놔줘도 되겠구나. 놔줘도 나도 괜찮고 너도 괜찮아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되게 더 격식을 차리면서 예의를 갖추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 생활은 그렇잖아요. 내가 등 돌릴 수 없는 사이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함께하는 사이. 아, 직장 사람들은 그렇구나. 그런 거구나. 이런 걸 또 하나 배웠다고 해야 되나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움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은 좀 약간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오늘은 저를 안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곧 지나갈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가끔 방송하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나몇 마디 안한것 같은데 시간이 벌써? 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네요. 시간이 벌써 10시 53분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은지님께서 듣고 싶은 곡이 있어서 신청곡 합니다. 남은 시간도 잘 들어요 라고 하시면서 주신 두 곡, 성시경의 희재, 박효신의 해줄 수 없는 일, 들려드렸습니다. 비주맘님께서 신청하신 곡 중에 김소연의 퇴사할게요. 이 노래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없어서 고민인데요. 반갑습니다, 정인이 엄마.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전 힘들게 보냈습니다. 어제 갑자기 찾아온 몸살로 인해 종일 힘들었었거든요. 어디 안 가고 집에서 아기 보고 집안일 하고 그랬는데 피로 누적으로 갑자기 아팠나 봅니다. 다행히 약이 있어서 먹었고요. 오늘은 두통만 있네요. 빨리 나아야 내일과 모레 아들 병원 가거든요. 연휴도 끝났으니 다시 마음 잡고 오늘 하루 화이팅 해보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찬바람이 필요해요. 산책. 아주 가벼운 산책이 두통에는 좀 약간 좋거든요. 너무 누워만 계시면 그 후유증이 좀더 오래 가니까 약간의 여유로운 산책 추천드려봅니다. 저도 이번 명절에 아까 그 말씀드린 것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와서 새벽 2시? 3시? 그때 정도에 잤다가 아침 6시, 7시? 그러니까 3, 4시간 자고 일어난 거거든요. 그 다음날 계속 두통이 일더라고요. 아, 뭔가 생각을 달리 해야 되겠구나. 어떤 게 좋을까? 어떤 게 나의 그런 뇌를 다르게 바꿔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다가 같이 일하는 동료분께서 요즘 중두 보는데 중두 중에 조준청랑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굉장히 재밌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나도 그럼 그거나 볼까? 24부작인데 정말 24부작을 보면서 열몇 시간이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봤던 것 같아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할리퀸 로맨스? 여튼 가끔 아무런 생각도 하고 싶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바보 상자가 도움이 되더라고요. 뭐또 그거 외에 저는 요즘에 공부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외우는 게좀 많아서 그거 외우고 그러면서 마음 안정시키고 중도 보면서 그래 저런 사랑 있지. 근데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끊임없는 노력이 상대방에게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키고 한 단계 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을 말하는 건데요. 내가 능력이 좋고 내가 뭔가 자존감이 높아지면 누군가의 사랑을 굳이 기대하지 않고 굳이 바라지 않아도 사랑은 온전하게 다가온다. 또 그런 교훈을 배운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6호봉이고요. 호봉수가 올라갈수록 생각의 변화가 참 많이 많아집니다. 아, 다음 방송 흑장미님이세요? 바꿔드릴게요. 근데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가 산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면회들 오시면 밤따 가시고 도토리 그거 주워 가시고 하더라고요.

있고요. 그래서 한여름, 여름철에는 늘상 뱀이 그 창문 밖에 이렇게 내다보다 보면 어느 날 뱀이 코브라처럼 이렇게 일어서서 혓바닥을 낼릴낼릴 거릴 때도 있고

이렇게 밀면서 밀어 내든지 아니면은 저희 회사 이제 주민님께서는 집게를 들고 가시는 거예요. 어찌나 놀라던지. 근데 올해는 뱀이 진짜 없었어요. 그만큼 모기도 없었고 저희는 이제 산 밑에다 보니까 쌀벌레 같은 그런 여치? 메뚜기? 이런 게 정말 수시로 들어오거든요. 처음에 갔을 때는 꺄악 했는데 지금은 있어봐요 있어봐요 하면서 이렇게. 근데 저희는 좀 생면 존중 이런 걸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웬만해서 죽여서 버리진 않아요. 요즘에 들어오는 또 파충류 중에 청개구리가 들어오는데 그 청개구리가 이제 약간 좀 물기가 없어가지고 말라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물을 촉촉히 적셔가지고 제가 풀맨다고 했잖아요. 그 풀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움직이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잘 살아야 돼 하면서 놓아주고. 어느 곳에서 일하느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생각의 마인드도 굉장히 많이 변하잖아요. 뭐 예컨대 저희 집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 그러면 슬리퍼를 들고 그냥 내리뛰는데 회사에서는 별로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정말 무서울 경우에는 큰 종이로 이렇게 해서 그냥 쓰레기 봉지에다 넣는 정도? 그 정도가 가장 악한 행동이 아닌가. 뭐 여튼 근데 이제 날이 좀 약간 선선해지면서 뱀이 한 마리씩 내려오곤 하거든요. 근데 또 요즘에 제가 정원 풀을 뽑잖아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그 뱀이 어떻게 언제 나올지 몰라서 되게 쫄았는데 요즘에는 장화를 신고 가요. 장화를 신고 손에 손장갑을 끼고 그리고 풀을 메거든요. 뭐 예전과는 굉장히 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하게 사는 삶의 마인드가 변하고 있는 제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뱀은 무서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을 죽이고 싶어 하진 않는 여자 바다비 가요 FM 12시까지 함께할 예정이고요. 12시부터 흑장님 흑장민님의 방송 이어질 예정입니다.

사랑해도 헤어질 수 있다면 헤어져도 사랑할 수 있잖아. 내 곁에 내가 없는 오늘도 너는 내 안에 남아. 왜 있잖아요, 남자의 첫사랑은 무덤까지 간다 이런 말도 있고 이런 가사도 있잖아요. 근데 드라마 보잖아요. 특히 옛날 드라마 보면 여자가 순정을 다 바쳐서 뒷바라지 다 해놓고 정말 잘난 남자를 만들어 놓으면 재벌집 딸내미랑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재벌집 딸내미랑 잘 못 살고 옛 첫사랑을 그리워하거나 뭐 아니면 뭐 여튼 그런 내용 참 많잖아요. 그런 걸 보면 남자는 사랑은 하지만 돈을 쫓는다? 아닌가? 뭐 여튼 갑자기 그런 생각 드네요. 저 이번에 그 아시안게임 하잖아요. 근데 이 아시안게임이 유독 우리나라만 인기가 있나? 일본은 이번에 엄청 많이 그렇게 신경을 안 쓴다라는 말도 또 있더라고요. 어제는 야구 했잖아요. 야구 했는데 예선전에서는 완전 대패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병역이 야구에서 대만하고 우리나라만 병역 효과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어제 그 문현빈이 요즘에 하나에서 겁나게 무지하게 못하는데 예, 어제 안타를 연마무시하게 치면서 병역에서 드디어 자유로워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병역이 정말 그들의 잠재되어 있던 능력을 끝까지 올리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서 와 소름돋아라는 경기를 하나 봤는데 그 처음부터 본 건 아니고 중간 정도 봤거든요. 펜싱 오상욱님 마지막에 역전하는 거 와 진짜 정말 대단한데 그런 느낌 들었습니다. 어제 또 약간 그 야구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한 게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 이런 말 있잖아요. 예, 근데 맞아요. 병아리 아빠님께서 일본 사회인 야구를 억지로 이겼는데 몰려라고 하셨는데 저랑 집에서 같이 TV 보신 분이 왜 9회 말 투아웃에서 일본이 어쨌든 나갔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타자가 나왔을 때 홈런 쳐 이러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또 한일전 하긴 하는데 일본이 이길 바라긴 처음이네 이러면서 저는 충청남도 논산 즉 하나팀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그 하나가 정말 야구 이런 야구 있어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약간 처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병역 회피가 되면서 자신들의 값어치 몸값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아 저 근데 이런 거 얘기하면 악플 달리나? 여튼 그런 것 같더라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일념이 사람들의 능력 발휘치를 굉장히 다르게 한다 그런 생각을 드는데 그 오상욱 씨 같은 경우에는 펜싱의 오상욱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겨야겠다는 진념 그 하나로 대역전승을 펼쳤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도 모르게 대단해 막 하면서 소름이 쫙 끼친 반면 어제 야구에서 승리를 했을 때 그 젊은 선수들이 어찌나 막 환호성을 치면서 그들의 웃는 모습이 계속해서 비춰졌는데 뭐 여튼 좀 약간 느낌이 그랬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중국 농구에서 그 거인을 우리가 이겼잖아요. 그러면서 일본도 이기면서 금메달을 땄잖아요. 이번에 그 구기 종목 중에서 정말 많은 금메달을 땄는데 볼 때마다 느낌이 엄청 다르다. 그들의 땀 흘리는 모습들이 똑같은 금메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르게 느껴진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시청하고 계시는지 또 궁금해지네요.

가을이어서 그런가? 신청하신 노래들이 잔잔해요. 너무 감성적이에요. 코스모스가 그리워져요. 구루미 선데이님께서 신청하셨던 노래 역시 예, 굉장히 좀 저 포지션에 리멤버 안 들려드렸네요. 이것도 준비해 놓겠습니다. 꿈꾸는 마음으로 님께서 힘에 사랑합니다.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제가 이 벌써 1년이라고 할 때 예전 멘트에서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9년이라고 했다가 빵 터진 적이 있었는데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준비해 드렸습니다. H.O.T의 행복 준비해 놓고 있고요. 출출하셨습니까? 라고 하셨는데 아니요. 이번 명절은 좀 약간 많이 우울했고요. 햄버거님 안녕하세요. 제가 정말로 정말로 좋아하는 저의 최다비 누나 천국 나갑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전 명절 때 암살자들 보았습니다. 마무리가 좀 아쉽긴 했지만 재미나게 보았습니다. 이번 주도 바쁠 듯 합니다. 오해도 외근 있어요. 2시간 사랑스럽게 잘 들을게요. 힘내세요. 감사해요. 저는 내일부터 나흘 동안 앞으로 근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은 실내에서 근무하고 두 번은 프로그램 진행해서 외부 나가는데요. 계룡시 혹시 아세요? 계룡시에서 군문화축제 열립니다. 저도 굉장히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올해 가볼 것 같습니다. 여튼 이번 주에는 저도 그래서 굉장히 바쁜 한 주 될 것 같습니다.

이 CD를 제가 받으면서 살짝 고민했거든요. 길이 그 머리 벗겨진 그 길인가? 약간 정말 많이 고민을 하다가 노래를 못 들어봤는데 CCM이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노래 굉장히 많이 좋아하지만 CCM을 저희가 좀 약간 들려드리기에는 올티아나란 느낌이 있어서 GOD의 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이곳 하늘호수 방송국, 저는 바다비고요. 다음 방송은 다 빨간 날에 제가 쉬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못 뵐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굉장히 또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못 나눌 것 같고요. 또 다음 시간에 우리 건강하게 만나는 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도 어디선가 부르면 또 어디선가 펑크나면 언제든 뛰어오시는 마성의 그녀 흑장미님께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러 오실 거고요. 흑장미님과 더불어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좀 약간 흑지근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바로 추워질 수도 있으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하게 우리 10월달에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올덴캐슘 여러분 고마웠어요.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나요.

있으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다비 언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또 독감 주사도 맞고 오셨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두 시간 함께 해주셨어요. 네, 좀 쉬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저는 12시를 출발해서 2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전해드린 곡은 류현준의 각설이. 원래 저희 방이 힙합은 잘 안 전해드리잖아요.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이 딕션이 확실하고 리듬이 좀 있고 들을 만한 곡들은 전해드려요. 네, 여러분들이 신청곡을 해주셨을 때 저희가 바로바로 들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안 돼라고 하지만 저희가 들어보고 괜찮은 곡들은 네, 간혹 전해드리기도 합니다. 네, 각설이라는 곡이 재미도 있어서 여러분들께 첫 곡으로 전해드렸고요. 류하의 아직도 이유를 몰라. 전화로 통보하고 그래요. 이유를 모르게 헤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지요. 네. 노래 두 곡 더 준비해 드릴 건데요. 제목이 놀이쟁이들이라는 곡이고 그리고 너 때문에 맑음 이렇게 두 곡 전해드릴 건데 그 전에 시리즈에 좋아요 눌러주세요 라는 곡이 있더라고요. 이걸 우리 방에 그 추천 눌러주세요 라는 뜻으로 쓰면 어떨까 싶어서 이 곡도 함께 준비해서 전해드려 봅니다.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하니까 다 나가네요. 네, 점심시간입니다. 맛있는 점심 드시기 바래요. 감기는 거의 다 났는데 네, 목감기였어서 그런지 아직 목소리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원래도 제 목소리가 그렇게 예쁘거나 좋진 않아요. 그죠? 네. 자, 오늘 첫 번째 신청곡 사연은요, 우리 햄바오님께서 다녀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모나 장미 누나. 청곡 남깁니다.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뭐, 요새는 제가 방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신청곡을 받다 보면 그것도 또 끝이 없고, 그러다 보면 또 멘트를 해야 될 것 같고, 멘트를 하다 보면 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원칙을 세웠습니다. 러시는 러시로. 단 평일날 제가 집에 있을 때 러시는 신청곡을 받는 걸로, 주말에는 그냥 음악만 전해드리려고요. 저도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지금 이제 또 가을이잖아요. 옷 정리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계속 여기 앉아있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음악만 계속 전해드렸습니다. 명절 다들 잘 보내고 오셨죠? 우리 햄버거님도 명절 잘 보내고 오셨죠? 점심 먹으면서 잘 들을게요. 감사해요, 라이크해요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고요. 네, 오늘부터 3일 동안 신청을 올리시면 젤리 드리죠. 하루 6개까지 텀은 1시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신청곡란에 신청곡 없이 올리시는 분들 많아요. 네, 인사말 남겨주세요. 잘 들어요 혹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점만 찍거나 외부에서 올려주시는 분들 성의 없이 저렇게 000 저런 거 올려주시면 강퇴합니다. 네, 다음부터는 저렇게 올리지 마세요. 더군다나 다른 방자키가 뭐하는 짓이죠? 네, 저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냥 방송하는 자키가 개인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성의 없이 저렇게 하는 건 정말 좋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 어릴 때 라디오를 많이 들었잖아요. 라디오에 사연 하나 소개해달라고 사연을 하나 쓰면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그 사연을 보냈는지, 지금은 정말 모르든 다 쉬운 시대니까 이렇게 편하게 신청을 남기고 노래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긴 사연 아니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우리 어렵지 않겠죠? 모두 예의 있는 우리 호수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햄마오님의 신청곡 함께 들을게요. 심규선의 고맙습니다. 태훈의 고맙습니다. KCM의 고맙습니다.

다음 신청곡은 요리님께서 다녀가시면서 세 곡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두 곡은 댄스곡이고 한 곡은 발라드라서 댄스곡 두 곡 먼저 준비해 드릴게요. 동의했던 지 오래되지 않았나요? 그래요. 그리고 퇴사자의 도 먼저 준비해 드립니다. 네. 신청문 안에 잘 들어요 하시면서 다녀가 주신 분도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명절 다들 잘 보내신 거죠? 우리 유리님도 명절엔 쉬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도 또 월요일이 이렇게 왔고 한 주 또 많이 바쁘실 텐데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7사마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흑장미님.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시댁은 못 가고요. 애가 아프다고 그래서 친정만 막내 데리고 갔다 왔어요. 여기저기 다니는 건 정말 피곤한 일입니다. 일단 잠자리가 바뀌면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혼자 여행 다니는 건 또 되게 좋아해서 여행 갈 때 마음가짐도 다른가 봐요. 그건 또 그렇게 피곤하지 않더라고요. 명절에 여행 가는 사람이 제일 부럽습니다. 다행히 저는 급한 응급콜 안 받고 저만의 조용하고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건 밀린 일이지만 지금은 100% 처리하고 12시 점심시간 기다리는 중입니다. 지금은 식사하시겠죠? 아마 다들 그러실 것 같아요. 긴 연휴 끝에 온 일처리를 하시는 중이겠죠, 모두.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진영 유성은의 I'm in love, 이지훈의 떠나가는 것들, 송하의 행복한 날을 신청해 주셨어요. 모두 준비해서 전해드려봅니다.

제 시간 신청곡은 마감을 했습니다. 2시부터는 스타비님께서 오늘 쉬신대요. 그래서 2시 방송도 해주시고 7시 방송도 타비님께서 해주신다고 하시네요. 덕분에 오늘 저는

네, 집안일을 좀 할 수 있게 됐어요. 고맙습니다. 다음 신청곡은 정인이 엄마님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장면이 내가 제일 사랑하는 언니.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뭐, 저는 너무 많이 먹어서, 그동안 뺀 살이 다시 찌겠어요. 네, 전이, 양가에서 가져온 전이, 네, 쉴까봐 밥 대신 전을 계속 먹었더니, 아, 큰일 났어요. 어떡하지? 네, 연휴 동안 음악 들려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 한, 거진 1800곡 정도 걸어놨거든요. 거기다가 또 첫날 아침에는 제가 운전하시는 분 많으실까봐 댄스곡도 추가로 걸어서 거진 2000곡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노래를 다 못 들었어요. 그래도 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잘 들으셨으면 다행인 거죠. 저는 연휴가 끝났는데도 저의 일상은 똑같습니다. 저도 뭐 다 똑같지 않을까요, 이제. 내일도 모레도 아들 병원을 가요. 아, 이제 또 병원을 가는군요. 우리 막내도 오늘부터 중간고사인데, 오늘은 선택 과목이라서 시험이 없다고 일찍 와서 병원 갔다 왔어요. 근데 감기가 극성이네요, 저. 내일은 대학병원 발달 검사 결과 보러 진료 두 군데 가고요. 올해는 또 예방접종. 아들 병원도 쉴 틈이 없네요. 네, 한참 예방접종 많을 때죠. 오늘은 그래도 지컥이니 내일 가져갈 거 챙기고 해야겠어요. 연휴 끝난 날인 만큼 더 아자아자 힘내서 하루 보내봐요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고요. 이지훈의 곡이 중복이라서 네, SG 워너비의 라라라 케이윌의 선물 신청곡으로 준비하고요. 우리 이니언님께서 앨범을 내셨잖아요. AI 곡 만드셔갖고 유튜브에 올려서 운영하시는데 제가 너무 좋아갖고 앨범 좀 내달라고 쫄랐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앨범 중에서 오늘 쭉 이어서 나왔어요. 우스님 시간에도 타이틀곡 나오고 바다비 언니 시간에도 나왔는데 저는 그 노래들 중에서 우리의 마지막 계절 준비했습니다.

이 가사를 쓴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죠? 이 감성과 가사가 전 너무 좋죠. 제가 왜 언니한테 앨범을 내달라고 했는지. 네, 여러분들 아시겠죠? 노래 너무 좋죠? 네, 이 24일 날 나왔거든요. 10월에도 하나 나올 거고요. 11월에도 하나 내신다고 했어요. 언니 그 노래들이 너무 좋아서 언니 방송하실 때 보면 배경음으로 쓰시는 노래들이 언니가 또 직접 만드신 노래들이거든요. 언니 목소리에 감춰진 그 배경음들도 너무 좋지만 이렇게 또 노래가 나오니까 자주 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틀고 싶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싶어서 내달라고 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다음 신청곡은요, 비주맘님 다녀가 주셨는데요. 그 전에 나리님께서 수고 많으시다고 다녀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비주맘님께서는 먼데이 키즈와 이혜경의 운명, 그리고 이무진의 청원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겠어, 라이즈의 러브 119 신청해 주셨어요. 모두 준비 전해드릴 거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래요. 우리 비주맘님도 명절 잘 보냈죠? 이번 한 주가 힘든 한 주가 되겠지만 다음 주는 네, 재량휴일에 뭐 한글날 끼고 막 이래서 쉬는 날이 또 많잖아요. 이번 한 주 모두 힘내시길 바랄게요. 다음 주는 진짜 토, 일, 월 쉬고 화, 수, 목만 일하면 또 금, 토, 일 이렇게 쉬네요. 그죠? 방송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쉬신 만큼 방송도 쉬어야죠. 네. 여튼 우리 비주맘님 신청곡 전해드리고, 저는 미처 또 전하지 못한 곡도 있고 우리 마지막 신청곡도 있고 여러분들과 2시까지 함께합니다.

제 시간 마지막 신청곡 먼저 전해드릴게요. 꽃미남님 다녀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 누나. 첫 번째 포리자 350cc 팔렸어요. 드디어 팔았군요. 잘했어요. 오전에 인수인계 하느냐고 바빴어요. 그래도 마음이 네, 시원할 것 같아요. 이제 다 팔았으니까. 두 번째 보험 가입해야 돼요. 아 이제 새로 산 것도 보험 가입해야 되는구나. 참 자전거가 아니라서 할 게 많군요. 네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까지 장비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일명 장비빨. 네, 예쁜 걸로 사세요. 저 자전거 장비 막 이것저것 구경하다 보니 오토바이 장비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부럽긴 하더라고요. 오후에 일처리 할 거 있어서 늦게 나갈 것 같아요. 수고하세요 하시면서. 그렇군요. 네, 우리 꼬미남님 은근히 바쁘다니까. 그래요. 어쨌든 뭐 이제 오토바이 팔려서 그래도 시원할 것 같네요. 뭐 오토바이 보험은 좀 다른가. 저는 자동차도 없고 뭐 오토바이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건 잘 모르거든요. 그래요. 여튼 잘 들었으면 좋겠네요. 안전하게 타는 거 물론 잊지 마시고요. 신청하신 거 효린의 안녕, 이승철의 내가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네 이번에 그 탁재훈이 애련을 다시 혼자 불렀잖아요. 에스파파 이름으로. 노래도 여전히 너무 잘하더라고요. 아침에도 나왔죠. 제가 신청해서 에스파파의 애련까지 신청해 주신 거 모두 준비를 해봤습니다. 준비 전해드리고요. 네, 저는 미처 전하지 못한 곡 준비해 올게요.

노래를 이렇게 잘하면 맨날 예능만 나오지 말고 노래 좀 하면 참 좋을 텐데. 개인적으로 딱지훈 목소리를 참 좋아하거든요, 제가. 목소리가 약간 변하긴 했어요. 노래를 너무 안 해서 그런가. 그런데도 참 좋습니다. 더군다나 너무 익숙한 곡이라 더 그렇겠죠. 네, 우리 유리님께서 정해주셨던 벤의 180도가 아직 안 나갔어요. 준비해드리면서 박보검과 진영의 안갯길을 준비했어요. 이번에 구름이 그린 달빛 10주년 예능 하면서 둘이 노래를 불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영의 왕팬입니다. 진심어린 팬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은 진영보다 박보검을 더 많이 좋아하세요. 근데 저는 진영이 더 좋습니다. 진영이 더 좋아요. 그리고 진영은 가수고 박보검은 배우로 시작하고 진영은 가수로 시작했잖아요. 지금은 둘 다 배우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진영이 노래를 더 잘해요. 목소리도 더 좋고.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 그리고 이 노래 진영이 만들었어요. 구름이 그린 달빛에 그 감정을 그대로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진영이 목소리가 더 좋고 그 감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곡 전해드리고요. 저는 마지막 인사 들고 옵니다.

저는 진영 목소리가 딱 들리는데 여러분들은 안 들린다고 하네요. 제가요,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노래 한 곡을 더 까먹고 타비님께 드립니다. 막 인사는 드려야 돼서 오늘 정신이 나갔나 봐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 인생 충전소에 난 내일에서 왔어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만 인사를 드리고요. 내일은 오전 10시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스타비님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이어가시고요. 오늘 제일 힘들죠,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세요. 그리고 웃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긴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오니 몸도 마음도 아직 쉬는 날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해야 할 일은 눈앞에 있는데 자꾸만 하품이 나고 평소 하던 일도 시작하기 쉽지가 않은데요. 이럴 땐 무기력함을 한꺼번에 떨쳐내려 애쓰기보단 작은 일 하나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창문을 열어 바람을 쐬고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을 듣다 보면 조금씩 평소의 리듬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정말 오랜만에 만나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비의 가요올릭입니다. 앞서 방송하신 흑장미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방송 이어갑니다.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 간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주세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핑 많은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호수는 준 FM 스타일 방송국으로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고 계시며 특히 매장에서 들으시는 경우가 많아 선곡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칙칙폭폭 출발합니다. 스타비의 가요홀릭

니엘, 김남주, 도현의 운명, 동방신기의 운명, 코요태의 운명, 헨바오님의 신청곡으로 오늘 방송 시작해봤습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명절 잘 보내셨어요? 방송 중간에 외근 갈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잘 들을게요 하셨습니다.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필사마님 안녕하세요. 전 병원에서 전화 없는 연휴를 보냈습니다. 편안함 뒤에는 밀려있는 일을 처리하느라서 오늘 아침 정신이 없었는데요. 오랜만에 뵙는 듯 합니다.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네, 오랜만에 방송을 하니까요.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이승철의 소리쳐, 정동하 오아시스, 이예준의 바리게이트 함께 해봤습니다. 키키의 4-4, 그리고 아이브의 XOXG, 스테이시의 GPT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저는 집에서 전 구워 먹고 집안일 일하고요. 그리고 아들 보고 하느라고 고생했어요. 덕분에 몸살까지 와서요. 아휴, 그래도 약을 먹어서 조금 나아졌어요. 연휴 끝나서 다시 원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푹 쉰 만큼 다시 활기차게 으쌰으쌰 해봐요 하셨어요. 정인이 엄마님의 신청곡 이어갑니다.

음악 들으시면서 기분 전환 하고 계신가요? 무언가 좀, 아,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구나 하는 활력소를 얻으셨나요? 오늘이 월요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 그래, 이번 주 그래도 좀 빡빡하지만 다음 주를 바라보고서 또 한 주를 열심히 살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나 했더니 또 쉬는 날이 좀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번 주 또 열심히 으쌰으쌰 하고 다음 주를 또 신나게 보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빈의 곡을 4주째 신청합니다. 생각보다 꽤 많은 것 같아요 하셨어요. 꽃미남님. 박은빈의 드리머스 준비하고 있고요. 유니스의 밀키웨이. 그리고 MJ 써니사이드 도쿄 로맨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파이팅!

꿈꾸는 마음으로님의 신청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주소녀 부탁해, 리센느의 데자뷰, 오마이걸의 윈디데이 이어갑니다. 꿈꾸는 마음으로님 명절 잘 보내셨어요? 신청곡 감사합니다.

마음이 울적해 사랑에 고민해 힘들고 지칠 때

안녕하세요. 와생당님 반갑습니다. 모처럼 하늘호수에 신청합니다. 아는 노래와 가수가 없어서 신청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추석이라서 좀 분주했는데요. 오늘은 한가한 편이에요.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변함없는 생활로 향해 다시 배를 띄어 항해를 시작합니다 하셨어요. 네, 이번 주도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부활에 사랑할수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울림의 개구쟁이 전해드렸는데요. 마생당님, 네, 이번 주도 힘내시고 또 우리 다음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쉬는 날이 또 있으니까 이번 주 열심히 뛰어보자고요.

사랑,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가 한 곡 이상 선곡해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주세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핑 많은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호수는 준 FM사의 방송국으로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고 계시며 특히 매장에서 들으시는 경우가 많아 선곡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젤리 이벤트 중이니까요. 인라이브에서 신청곡 참여하시면서 젤리 받아가세요. 이어드리는 방송 악마님께 신청곡 부탁드립니다.

아직은 조금 덥다는 느낌이 드는 계절과 계절 사이입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가고 있는 이 시점인데요. 그래도 밤에는, 아, 가을이구나. 바람이 참 선선하고 좋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아직은 선풍기를 집어넣지 못하는 그런 날씨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꽤 괜찮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가을인 것 같아요. 가을하면 떠오르는 그런 음악들이 있는데요. 특히 가을을 대표하는 그런 목소리를 가진 가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스타비의 가요홀릭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즐거웠습니다. 저는 이어서 악마님께 바톤 터치해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해서 정말 즐거웠어요. 되게 오랜만에 방송을 하면서 그래 나는 방송을 하는 사람이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송을 하면 행복하고 또 즐겁고 내가 살아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즐겁게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이어드리는 방송 악마님과도 행복한 시간 계속되시기 바랄게요. 하늘호수 안에서 가요홀릭

네,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부르는 여자 악마였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추석날 비가 왔어요. 그래서 달을 봐야 되는데 보름달을 봐야 되는데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전날 그리고 그 다음날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제도 비 내린 지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가을비인가요? 네, 추석을 너무 풍성하게 보냈나 봅니다. 마음도 풍성, 주머니도 풍성, 배도 풍성. 그래서 달덩어리가 돼서 왔어요. 여러분들도 달덩어리가 된 상태로 출근하셨나요? 네, 되게 출근하기 싫었죠. 저도 가게 나가기 싫어가지고 링기적 거리다가 후다닥 다녀왔는데 날씨가 덥네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전방송이죠, 우리 스타비님.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명절 잘 보내셨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만난 것도 많이 드셨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가을하면 생각나는 목소리, 노래를 말씀하시는데 저런 가을

네, 우리 꼬미놈님의 청곡을 이어서 좀 여유있게 곡 좀 듣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비움했다가 우리 꼬미놈님의 사연을 가지고 나오도록 할게요.

네, 우리 꽃미남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악마 누나. 드디어 보리자 팔았군요. 보리자 팔았어요. 구청에서 일처리 하느냐고 바빴어요. 내일 한번더 구청 가야 됩니다. 구청 가는구나. 시청하러? 신청하러 가나요? 구청에서? 먼저 보험 넣어야 하고요. 번호판 달아야 됩니다. 맞네요. 구청. 구청 하면 신청. 네, 오전에 바쁜 것 같아서요. 수고하세요. 화이팅 해주셨는데, 예, 그러게요. 드디어 팔려서 다행이네요. 네, 번호판도 번호판 좋은 걸로 달아요. 신경 써서 좋은 번호 내가 선택할 수 있나? 선택하는 건 금전이 금액이 더 올라가나요? 네, 아무튼 네, 축하합니다. 포르자. 저희 신랑도 차를 바꿨을 때 20년 타고 다니 안전하게 아무 탈 없이 잘 타고 다니던 차를 바꿔서 왔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그 차는 어디 갔어? 한 번씩 막 아쉬우면서 막 찾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전 차는 막 이랬는데 막 이러면서 그래도 타고 다녔다고 7, 8년? 10년은 타고 다녔네요. 아빠 차 예전 차를 타고 다녔는데, 이번에는, 우리 꼬미남님도 아마, 지금 오토바이와 예전 오토바이 한 번씩 생각이 날 거예요. 언제나 안전운전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오늘도 행복한 시간 쭉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미스 선데이님 반갑습니다. 데자뷰, 뭐, 데자뷰하고 뭐, 관련이 있나요? 오늘 배달 가다가, 데자뷰 같은 일이 일어났나요? 뭐 심리 현상을 막 느꼈나요? 네, 데자뷰를 청해 주셨는데 청해 주신 곡 전해 드리고 또 윗작에는 또 도로 시작하는 곡을 또 신청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추석 지났으니까 뭐 10월도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우리 그루미 선데이님 하루하루 마무리 잘하시고요. 청해 주신 곡 전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유리님 반갑습니다.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두곡 청해 주셨어요. 네, 우리 유리님도 추석 연휴 바쁘게 보내셨을 것 같은데 또 이번 한 주도 바쁘실 것 같고 10월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말일이라 다들 바쁘신 것 같고 바쁜 일들만 남았네요. 그래도 바쁘더라도 식사 꼭 챙겨 드시고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한 주도 화이팅 하시기 바랄게요. 네, 우리 체리님이 청해 주신 곡 있습니다. 신청합니다. 네가 참 좋아. 고맙습니다. 제가 좋긴 좋죠? 우리 체리님도 네, 한주 힘차게 우리 가봅시다 하면서 두 분이 청해 주신 곡 이어서 전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필스마님 반갑습니다. 우리들의 퇴근 알람 악마님,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밀렸던 일 다 처리하고요. 50분 정도 늦게 퇴근합니다. 퇴근길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되게 짧아요. 네, 근데 이번 추석에는 먹는 것도 잘 먹었고 과일도 되게 많이 먹었어요. 평상시 먹기 자주 먹던 과일도 가족들이 모여서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오픈멘트도 과일도 많이 먹었다 했는데 진짜 사과, 배, 바나나, 메론, 키위, 복숭아, 포도 엄청 많이 먹었죠? 네, 한두 개를 먹어도 과일은 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과일을 명절날 다 먹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필사마님은 뭐 맛있는 거 많이 드셨나요? 저는 너무너무 많이 먹었어요. 고기도 많이 먹었어요. 우리 필사마님도 이제 10월도 얼마 안 남았네요.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고요. 안전운전 한 거 잊지 마시고요. 쓰리도인가요? 도쓰리인가요? 네, 쓰리도. 세곡 전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정인이 엄마 반갑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똑같은 일상 보냈는데 하루 몸살이 왔지 뭐예요.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고요. 힘든 게 없는데 아기 보니까 차원이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찌나 힘들던지 다행히 약 있어서 먹고 한숨 자고 조금 회복되었어요. 오늘은 머리가 조금 아프네요. 하하, 얼른 회복이 되어야 내일 대학병원 가거든요. 에휴, 신랑이 있어서 조금이나마 자서 그렇지 없었으면 링겔 맞고 있어서 있었지 싶습니다. 연휴 끝 일상 시작이네요.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방송 끝나고 맛저녁 하세요 하셨는데 아무래도 명절날 아프면 아무것도 못 먹잖아요. 맛있는 음식이 코앞에 있는데 아파서 입맛도 없고 얼마나 서러워요. 그나마 든든한 신랑이 옆에 있으니까 조금이나마 쉴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저는 저희 신랑이 있어도요, 안 봐줘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봅니다. 우리 정인이 엄마 신랑은 젊잖아요. 우리 신랑은 늙었어요. 그래서 애들을 못 봅니다. 어쩌누? 그래도 이 지금은 그나마 또 애가 저희는 좀 커서 지 나름대로 놀고 저도 제 나름대로 놀고 서로 재미나게 놀았습니다. 아프지 마시고요. 약 꼬박꼬박 잘 챙겨 먹고 정말 많이 힘들면 링겔 주사인데 맞는 것도 좋은데 또 아이가 걱정이네요. 저희는 그나마 저는 행복한 것 같습니다. 주변에 엄마도 있고 동생도 있고 하니까 애를 봐줄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늦게 아이를 낳기 때문에, 그래도 체력이 좋은가 봐요. 잘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나만의 시간이 없다는 게,

참 서글프더라고요. 그래도 가족들 덕분에 그래도 편하게 아이를 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정인이 엄마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가족들이 많으면 좀더 수월해.

네, 너억대님 반갑습니다. 새 곡을 청해 주시면서 악마 안녕 들려줘. 명절 잘 보내셨죠? 맛난 거 많이 드셨을라나? 설마 시켜 드신 건 아니시죠? 네, 좀 맞아요. 근데 대화방에서 저 나가지도 않는데 자꾸 튕기네요. 왜 튕기지? 너무 많이 먹어서 튕겼나? 네, 우리 너억대님. 네, 나의 어깨에 기대어요. 그대고 온내 사랑, 나의 오랜 연인에게. 누가 보면 애인이 있는 줄 알겠어요. 그죠? 있나? 여자친구 많다 그랬나? 아무튼 우리 너억대님, 10월도 이제 3일, 이틀 남았네요. 반나절, 이틀 반 정도 남았는데, 반도 안 남았네요. 네, 하는 일 모두 마무리 잘 하시고요. 행복한 시간 쭉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주도 화이팅!

네, 우리 햄바오님 반갑습니다. 바카스 누나 화이팅! 젤리 얌얌 맛있게 드셨나요? 네, 오늘 외근 중이라 아마 음악은 못 들을 것 같은데, 오늘 젤리 행사주잖아요. 젤리는 얌얌 습득을 했군요. 축하합니다. 네, 천국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제가 선곡을 듣고 있을지 안 듣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사연이 이제 하나 남았어요. 하나 노래도 좀 잔잔한 곡들이라서 좀 시원한 걸그룹 노래로 한번 사연을 청곡을 해볼까 합니다. 듣든 안 듣든. 복불 복이죠. 네, 아무튼 네, 세 곡을 듣고 우리 아연님의 사연, 마지막 사연, 캬! 소주 마시는 소리로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캬 우리 아연님입니다. 절대 술을 마시고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아연님만의 마스코트는 아니고 표현력이 캬 우리 악마언니다. 와인샷. 악마언니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써있네요. 캬 한 잔씩 하면서 잘 보냈습니다. 저는 잘 보냈습니다. 맛난 것도 많이 먹고요. 좋은 시간 보내고 왔어요. 오늘은 오전에 고용센터에 다녀왔습니다. 오늘이 4차 실업 인정일인데 출석을 해야 해서 다녀왔어요. 이제 5차, 6차, 7차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되고요. 내년 1월에 8차 때는 고용센터로 방문하라고 하네요. 네, 우리 아연님은 8차까지거든요. 저는 젊었을 때 길어야 4차인데 1차, 2차, 3차, 4차까지 캬! 했는데 우리 아연님은 8차 캬! 9차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럼 1박으로 안 되겠는데요? 2박 3일을 9차까지 달려야 될것 같은데요. 실업급여 타는 것도 참 힘들죠.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내년 2월 7일까지 실업급여 받을 수 있거든요. 내년 2월 7일이요? 저 호적상에 저 2월 7일인데 그때까지 신나게 놀고요. 재취업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언니, 남은 시간도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악마 언니. 밀키스. 저는, 이제 실업자가 될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제 동생이 회복 중에 있고 중간중간 나가서 도와주면 될 것 같아요. 예정키로는 이번 말까지만 아침에 일찍 나가서 도와주는 건데 또 다른 변고가 있어서 또 방송도 이번 달 말까지 이렇게 날 시간대를 정해놓고 할 수가 있어요. 10월부터는 제가 방송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산을 넘었는데 또 두 가지 산이 후다닥 넘어오네요. 넘어야 되나요? 그래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또 제 일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어제 흑장미님과도 통화를 했었는데 되게 미안스럽더라고요. 요즘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제가 도움을 못 드리는 것 같아서 미안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흑장미님께서는 넓은 가슴으로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우리 아연님 오늘 헤어졌어요. 내일 또 만나면 되죠. 기다리고 계시면 될 거예요. 너니까. 가사말이 딱인데요. 오늘 헤어지고 기다리다 보면 내일 또 4시에 데이트할 겁니다. 우리 아이님 계실 거죠? 너니까. 네, 청해 주신 곡 전해드리고 저는 이제 슬슬 마무리 가지고 나올게요. 네, 쉬는 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건강 잘 챙기면서 행복한 10월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악마와 함께한 프리스타일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방송 또 우리 스타비님께서 여러분의 즐거운 퇴근길 함께해 주실 거예요. 좋은 음악 들으시면서 네, 행복한 퇴근길 안전운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녁 맛있게 챙겨 드시고 행복한 밤, 편안한 밤, 즐거운 밤. 하늘호수 방송국에서 쭉 이어가시고요. 저는 또 내일 4시에 데이트합시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생유! 네, 우리 스타비님, 러쉬랍니다. 러쉬, 러쉬. 아, 이럴 때 코요태 러쉬를 들어야 되는데. 그럼 내일 봬요. 생유!

안녕하세요. 스타비의 가요올릭입니다. 또 만나뵙네요. 스타비의 가요올릭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신청곡을 먼저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꽃미남님 반갑습니다. 기존의 오토바이가 팔려서 속이 정말 시원합니다 하시면서 신청곡 주셨습니다. 새로운 오토바이 단기보험 들려고 생각해보니까요. 번호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휴무입니다. 수고하세요. 파이팅 하셨어요. 네, 어떻게 보면 좀 꿀같은 휴식시간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네,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주일 시작 월요일 저녁 방송 오셨네요. 반갑고 반갑고 또 반갑습니다. 언니, 이제 이틀만 지나면 목요일에 유치원 실습을 갑니다.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하는데요. 잘할 수 있겠죠? 힘을 주세요. 힘! 언니도 근무 잘하고 계신가요? 언제나 응원합니다. 파이팅! 그럼 남은 시간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따비 언니 하셨습니다. 아연님의 신청곡으로 전미도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거미 그대라서 박화엽이 그런 일은 함께 해봤습니다. 아, 네. 월요일 힘차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 이제 드디어 다시 근무하시는군요, 아연님. 화이팅!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경력자네요, 그죠? 저는 10월달까지는 이제 또 일이 있는데 11월부터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래서 또 10월달에 열심히 면접 보러 다녀야 돼요. 면접 코칭을 하고 있는데 또 저 또한 면접을 보러 다녀야 된다는 현실이 좀 아리까리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또 새로운 내년을 위해서 이번 연도에 사실 좀 놀아볼까도 고민해봤는데 그래도 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새로운 내년을 위해서 준비해봐야겠습니다.

블랙핑크의 불장난은 좀 앞선 시간에 전해드렸어요. IOI의 너무너무너무, 빅뱅의 에라 모르겠다 함께 해봤습니다. 정인이 엄마님 많이 바쁘시죠? 많이 힘드시죠? 네, 그래도 꼭 저녁도 잘 챙겨드시고 아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엄마의 건강도, 엄마의 행복도 중요하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특히 연휴 뒤에 월요일은요, 퇴근해서 몸이 아주 뚝뚝 소리가 납니다. 피곤도 다른 날에 3배, 4배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 메뉴는 곱돌이탕입니다. 기운을 좀 내자 싶어서 보양식으로 준비했어요. 잘 듣겠습니다. 피자마님께서요. 이유 너는 나의 별이야. 태댕의 너라서

좋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진우 내 삶의 이유는 좀 앞서서 전해드렸어요. 오늘 진짜 월요일이라는 게 실감나는 건요. 이 몸이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아, 피곤하다. 움직이기 싫다. 여기저기서 내 뚝뚝 소리가 나면서 네, 정말 이 일주일을 좀 버티는 게 쉽지 않겠다. 각오를 좀 해야 되는 각오가 필요한 그런 이번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행스럽게도 이번 주에 네, 근무가 없어요. 사실 목요일이 긴가민가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그 아이들에게 네, 좀 더 시간을 투자하는 그리고 집안 정리를 좀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박장미님의 신청곡 준비합니다. 계속 움직였더니 졸리네요. 밖에 나가면 모기가 엄청 물어서 다리를 보니 뽀로로가 막 붙어있네요. 아, 뽀로로. 요즘 유행도 참 되게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아이가 보니까 여드름이 났다고 그 뭔가 패치를 붙였는데 뭔가 모양이 있는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저걸 붙이면 조금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 그게 또 굉장히 유행인가 봐요. 그래서 큰아이도 붙이고 작은아이도 붙이고 엄마 나 여기 여드름이 났어. 여기 이렇게 두 개가 났는데 하면서 패치를 얼굴에 붙이고 다닙니다. 그걸 붙이면 여드름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좀 더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뽀로로 밴드는 좀 어때요? 모기가 문 자리가 잘 아무나요? 희재초 늦은 밤 내 생각이 났어. 독후 남은 온도처럼 미음지읒 오랜 아이 이어갑니다.

모닝커피, 이 비가 그칠까? 카이님의 신청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심규선, Going Home 다음 곡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신청곡 참여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이어트를 해야지 라고요. 매일매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데요. 항상 이 다짐할 때마다 아, 내일부터라는 단서가 붙잖아요. 그 내일이 내일이 되고 또 내일이 되고 네, 결국엔 다이어트의 날은 없더라고요. 아, 저희 신랑이 다녀갔는데 정말 매일매일 술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먹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먹었더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술과 함께 저희 몸무게도 늘어나고 말았습니다. 다시 원상복구를 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라고 다짐을 했는데요. 냉장고에 먹을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버릴 수는 없고 먹어야 하는 게 있는데 다이어트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니 큰일입니다. 왜 저는 단호하지 못할까요? 음식 앞에서는 특히 왜 그렇게 네, 망설이고 또 망설이면서 결국엔 버리지 못하는 걸까요? 어쨌든 가을이잖아요. 네, 가을에는 네, 말이 살찌는 게 아니라 인간이 살찝니다. 열심히 살찌게 생겼습니다. 먹을 것이 풍요로운 계절인 것 같아요. 특히 이 과일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선물들도 들어온 것도 있고 또 저희 엄마가 밤을 또 잔뜩 주워다가 주셨습니다. 너 이거 꼭 삶아 먹어야 된다. 다짐 또 다짐을 받아 가셨어요. 버릴 수가 없죠. 삶아 먹어야죠. 여러분의 가을밤은 어떠신가요?

사랑,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립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가 한 곡 이상 선곡해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주세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래핑 많이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호수는 준 FM 스타일 방송국으로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고 계시며 특히 매장에서 들으시는 경우가 많아 선곡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젤리 이벤트 중이니까요. 인라이브에서 신청곡 참여하시면서 젤리 받아가세요. 다음 방송 나니님 앞으로, 다음 방송 나니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부탁드립니다.

깊어가는 가을 밤입니다. 이상하게 가을에는 야식이 좀 땡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에게 뒷구멍으로 신청곡이 들어와서 여러분과 함께 해볼까 합니다. 이거 들어도 되는 건가요? 네, 뭐 책임지시겠죠? 닭발이라는 곡인데요. 어떤 곡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발.

스타비의 가요올릭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드리는 방송 나니님과도 행복한 시간 계속되시길 바랍니다. 하늘호수 안에서 가요올릭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한우로서 24 난이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난 부실한 백수는 싫고 건강한 백수는 내 거, 부실한 백수는 남의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백수님. 예, 좀 전까지 고생해주신 우리 스타비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송편 전 맛나게 많이 드셨나요? 추석 때는 토랑국, 그리고 설날 때는 떡국이죠. 여러분들 뭐 맛있게 드셨어요? 저는 늘 얘기했지만 예, 그냥 배쫄쫄, 예, 냄새만 맡고 있었어요. 다음부터는 좀 해야 되나 싶을 만큼, 명절에 아무것도 안 하니까 편한 건 있는데 먹을 게 없는 거 있죠. 다음에는 할까? 말까? 예. 명절들 잘 보내셨어요? 연휴가 좀 짧았죠. 명절이 좀 짧아서 좀 아쉬웠던 분들도 계실 건데요. 그래도 즐겁게 보내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을지 모르겠지만 예, 저는 이 시간을 출발해서 11시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출발할게요. 나니의 가요비타민 셔터문 올라갑니다.

이벤트 있죠? 젤리 이벤트. 신청란 다녀가시면 젤리 하나씩 준대요. 신청란 다녀가시면서 젤리 하나씩 얌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신청란에 가셔서 젤리를 냠냠 따서 냠냠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도 신청란 오셔서 젤리 냠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 올리시면서 젤리도 냠냠. 아우 맛있어.

자, 젤리 냠냠하러 오신 분이죠?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니 누나. 마지막 연휴 날엔 포르자 350cc 계약금 받고 월요일 나머지 잔금 치르고 오전에는 구청 일가 보냈어요. 속이 시원합니다. 내일은 새로운 오토바이 번호판 달아요. 오전 일가는 끝! 튜닝 남았어요. 일명 장비빨입니다. 수고하세요. 파이팅! 금방 또 팔 건데? 아닌가? 지난번에 350cc 장비빨 엄청 들여가지고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들지 않았나요?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은데 또 장비빨이에요? 와,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 아, 뭐야, 장비빨. 나중에 보여주시려나? 볼 수 있나? 예, 아무튼 돈 많이 받았어요. 예, 계약금 많이 받고 월요일이면 오늘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아무튼 빨리 팔렸으면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팔렸네요.

신청나는 우리 아연님 다녀가셨어요. 또 만나니까 반갑다. 그쵸? 야, 우리 나니언니다. 나니언니 안녕하세요. 아연이가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언니 방송 들으러 왔지요, 왔지요, 왔지요. 언니,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저는 오늘 눈매 언니랑 차 타고 나가서 점심으로 해물파전에 칼국수에 돌솥 비빔밥까지 먹고 배를 떵떵거리면서 나와서 요트마트 가서 장을 10만 원 넘게 본거 남편이요. 아, 뭐 이렇게 많이 샀어요? 아, 장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사고. 와, 진짜 우리 아연님 며칠 동안 장안 봐도 되겠네요. 아빠가 주신 상품권이 있어서 그걸로 쓴건 더더더더더 안 비밀이요. 좋겠다. 아빠한테 상품권도 받고. 언니 돈 쓰기 참 쉽더라고요. 거의 한 가지 품목에서 만 원씩 하니까 금방 10만 원이 넘었어요. 그래도 그 중에서 비싸서 못사 먹던 거, 래핑카우, 벨큐브 치즈 사 먹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24개 들어있는 게 11,180원 했어요. 이때 아니면 못사 먹을 것 같아서 냉큼 샀어요. 언니, 남은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세요. 그럼 방송 수고하세요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어요. 솔직히 요즘 10만 원 갖고 나가도 살게 별로 없어요. 그냥 한두 가지 사고 나면 10만 원 훌쩍 나가죠. 그래서 장 보러 나가는 게참 무섭다 싶을 만큼 물가가 너무 비싸요. 오르기만 하고 내릴 줄은 몰라요. 계란도 한 판에 왜 이렇게 비싸? 소리를 되게 많이들 하시거든요. 아무튼 우리 한우로스 가족님들 주머니가 올 명절에 또 많이 가벼워지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연님은 두둑하게 장을 잘 보셨네요. 아무튼 우리 아연님 오늘도 만나서 반갑고요. 리의 가을이 왔나 봐. 아이유의 이별로부터 시아의 그럼에도 우린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쁜 사람은 자꾸 만나면 만날수록 좋아요. 근데 너무 이쁜 거 아니에요? 명절에도 너무 많이 먹고 또 오늘도 많이 먹고 얼마나 이뻐지려고 그렇게

필사마님,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는 여러분들과 잘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다니님.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배도 차고 즐거움도 가득 찬 명절을 보냈습니다. 비록 후유증이 남아 몸이 뻐근하지만요. 감사히 잘 들으며 마무리 잘해봅니다. 하셨어요. 맛난 거 많이 드시고 가족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을 것 같아요. 필사마님, 오랜만에 또 반갑고요. 데니스 프로젝트의 우리 둘이, 원더걸스의 I Feel You, 울랄라 섹션의 노래까지 세 곡 함께 할게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예. 날이 덥든 춥든 예, 육아와의 전쟁을 하고 계신 우리 정인이 엄마님 반갑습니다. 1년 365일 육아와의 전쟁 정말 힘들죠. 아이가 커가면서 더 말을 안 듣고 그럴 때면 더 힘들고 어젯밤에요 동네가 떠나갈 듯이 어느 집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나더라고요. 어느 집인지 모르겠는데 남자아이인데 엄청 울어대더라고요. 와 정말 우렁차더라고요. 아빠가 옆에서 혼내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예, 엄청 크게 울더라고요. 아무튼 육아의 전쟁 너무 힘들죠. 아이가 어릴 때는 빨리 컸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미 다 크고 나면 아, 아이 어릴 때 조금 더 잘해줄 걸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저는 제 뱃속으로 그냥 다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거든요. 정인 엄마님 예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방송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맛난 거 많이 드셨는지요? 저는 막판에 몸살 앓았어요. 며칠 피로 누적으로 아픈 게 한 번에 온 듯했어요. 다행히 약국서 산 몸살약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할 일 다 하고 신랑한테 한 시간만 잔다 했었거든요. 그 덕에 조금이나마 덜 아팠던 것 같습니다. 일하는 것보다 아기 보는 게 더 힘들다는 걸 이제야 알아버렸네요. 일하는 것보다 아이 보는 것 진짜 더 힘들죠. 아이 볼래 일할래 그러면 일한다고 할 정도로 이쁜 내 아들이지만 힘든 건 숨길 수 없나 봅니다. 연휴 끝나고 한 주 시작 월요일 끝나가네요. 오늘 하루 수고하셨어요. 굿밤 되세요 하셨는데요. 우리 정인이 엄마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예. 하지만 하루하루 늘 이렇게 커가는 아이 모습 보면 조금은 힘도 나지 않을까 싶어요. 거미의 어른아이 존박의 꿈처럼 봉태규의 처음 보는 나 함께 할게요.

예, 요즘 인보이스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것도 기세라고 알려주시는 분이 있어요. 못해도 기세다라고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외치듯. 예, 체리님 반갑습니다. IOI의 노래죠. 갑자기 예 전해드릴게요. 인보이스 들어보면 참 재밌어요. 가끔씩 어쩌다 한 번씩 갑자기 듣는데 괜찮아요. 재밌어요. 근데 생각보다 노래들을 너무 잘하시는 거 있죠. 가수해도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만 빼놓고 그 기세다 하시는 분만 빼고 다른 분들 다 가수 같아요.

방송 시간도 어리버리하게 못 맞춰 죽음의 문턱을 넘어온 돌콩입니다. 햇님, 은니, 동생분들 명절은 잘 보내셨죠? 물론 돌콩이는 배 터지게 잘 먹고 잘 싸고 생존했습니다요. 평소에도 신경 써서 잘 찾아뵙고 하는데도 어른들 만남은 항상 더 못해드려 아쉬움만 남는 맹절입니다요. 그런데 이게 웬일? 이번에는 양가 부모님께 침투하여 금일봉을 둘 다 받아내는 쾌거를. 큰 돈은 아니지만 문득 어릴 때 행복해로가 다시 돌아 집에 오자마자 MP에 있던 곡들을 다시 들어봤어요. 그래서 신청곡은 돌콩이의 10대와 20대입니다요. 지금 10대 아닌가요? 말은 듣는 거 보니까 10대 같은데. 10대와 20대 때 노래라고 하셨는데 예, 돌콩님 말 안 듣는 거 보면 지금도 10대 같아요. 양파에 알고 싶어요. 그리고 수호의 월화수 목금토일 주성모의 영혼 이렇게 함께 하겠습니다.

남자 그룹들 곡으로 신청해요. 가능 시간만큼 부탁해요 하시면서 이쁜 행복하자님 다녀가셨어요. 우리 3일 동안 계속 만났는데 하루 안 봤다고 되게 보고 싶더라고요. 우리 아연님도 그렇고 체리님도 그렇고 그리고 정인 맘님, 예, 정인이 엄마님도 그렇고 우리 흑장미님도 그렇고 철님도 그렇고 콩님은 예 바람났어요. 바람난 남자 콩님 만 안 보였어. 어, ST 워너비의 노래죠. 넌 좋은 사람이라는 곡부터 함께 할게요.

이쁜 쩡이가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시크한 쩡이가 왔어요. 꼬맹이 쩡이님 반갑습니다. 최성곤의 노래죠? 네가 좋아. 방해담의 너뿐이야. 이렇게 두 곡 주셨어요. 같이 들어요. 쩡이님 감기 나아줘요.

2시간 마지막 사연입니다. 치킨 3816님, 우리 자주 본다. 너무 좋다. 예, 나니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원 수업 1시간 일찍 끝나서 이제 지하철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곤합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이 필요한 날인데요. 방송 수고하세요 하시면서 다녀가셨어요. 커피 제가 드릴게요. 오세요. 따뜻한 커피 한 잔. 뭐 까짓것. 제가 커피 내려놓을게요. 빨리 오세요. 윈터의 헌정연서 소양의 가슴만 알죠. 다비치의 모르시나요 전해드리면서 저 물러갈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1시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우로 시작히 난이었습니다. 쇼통 내려갈게요. 고맙습니다.

30분 연장 방송 갈게요. 여러분들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요, 지금 후다닥 한 3분 정도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철인가 바보들. 요즘에 AI가 노래들이 참 좋아요. 조선힙합 노래도 좋잖아요. 우리 철인가 바보들 이거 AI로 음원 내면 대박 날 것 같은데요. 철림의 신청곡입니다. 하연우가 부른 돌덩이, 화사의 마리아, 지코의 아무 노래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바보 삼형제 철님과 바보들의 주제곡 바보들의 행진 박상우의 바보를 위한 노래 전해드릴게요.

이제 진짜 물러갈 시간이 됐어요. 쿡의 사랑의 바보야에 이어서 박상우의 바보를 위한 노래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밤 11시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하루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으로 시작기 딴이었습니다. 쇼통 내려갈게요. 고맙습니다.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평범했을까?

어제 아무리 힘들고 지쳤어도 오늘의 알람이 울리는 순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게는 책상 위 정리부터 크게는 마음속 결심까지 오늘만큼은 어제의 실수나 오해와 거리를 조금 두고 한 번 더 마음을 다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이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2026년 9월 29일 화요일 우수의 멋진가요? 지금 출발합니다.

필사마님 신정난 다녀가셨네요. 안녕하세요 우수님. 가을 냄새가 점점 짙어지는 날씨네요. 감기 환자도 늘어나고 독감 주사 맞으시는 분들도 많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특히 독감 조심하십시오. 오늘도 감사히 듣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다녀가셨네요. 요 며칠 필사마님 신정난 다녀가시면서

와우님 신청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님. 오래간만에 인사드려요. 가족여행 다녀와서 추석 준비하고 아프다가 이제 좀 정신 차렸네요. 오늘부터 다시 저의 일상을 시작합니다. 우수님 방송 들으면서 아이들 보내고 대청소부터 고고. 방송 감사하고 전화로 보내세요 라고 하시면서 다녀가셨네요. 와우님 서로간에 오래간만입니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신 거죠? 명절 중후군에서 빨리 벗어나셔서 조금은 지루하지만 반복되는 일상 또 시작해야 하잖아요. 힘내시고 즐겁고 멋진 하루 오늘도 열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해주신 곡 밝은 곡으로 세 곡 주셨는데요. 모두 다 준비합니다.

듣고 싶은 곡이 있어서 청곡합니다. 남은 시간도 잘 들어요 라고 하시면서 은지죠. 조금 전에 대화방에서 출근 중인데 차가 막힌다고 하시던데 목적지까지 조심히 잘 도착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하시길 바랍니다. 안재욱의 친구 임재범의 너를 위해 발라드 두 곡 주셨는데요. 준비합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어요. 이제 정말 가을이 되어가나 봅니다. 늘 감사하게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종방송 늘 감사하며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라고 하시면서 비주만님 오늘도 다녀가셨네요. 아, 비주만님 신청란에 사연 남기신 거 처음인 것 같은데 무려 네 줄이나 적어주셨네요. 매번 청구만 남겨주시다가 사연까지 읽으니까 너무 감동입니다. 비주만님 내일도 이 세 곡 준비해놓고 있을 테니까요. 늦지 않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신청해 주신 곡 세 곡 매일 들어도 질리지 않는 세 곡 함께 합니다.